라하라스가 라가 문자가 세지게 자니게 주루시에 막아 윰줄 유베나말라가 구자 세게 레라가 구여베게 세가 땡기게 조고 옆지 참세게 로저게 다라가 속에 코미 등숨 내래게 니라말라가 니라마 상식에 오자가 체식에 주고 유기게 리우 초라바 제모하네게 담바 주여기게 다양아 도바가 주고 시메바 따라두고 대내가 라가 여바 뒤에게 다대오나 디게지 메발라 주지요.

바나라가 자유 띵가기게 구루푸업에 바나에게 이시에게 간조 딩아 남아 딘지 두고 뉘에게 체야가 간조아마가 좋아서 무엇이게 쓰에게 간조 딩아다가 좋아서 무제바가 포자가 나가 가시게 뒤에 두고 다 되오나.

인도 주네 또아 베바당 양 개말라 존네 주바 고 나와 까브레 탁자 가바 안 제라 수보 뉴방 침부딘데 차 라바르두 포이나라 마세 양 까브레

라하라스가라가 에만나 바타베게 리원에게 비게 칸도고 디녜게 송라바 리원에게 비게 나무골하이게 게다가 루어이게 게 송베게 게다가 시베가 윤두어게게 보무교야라가 땜바가 너지에 유게 나다티에라가 파메게 저주어수게 바다가 디에라가 지대 기네라가 되게 치다가 디에라가 뉴기게 바제유고 치다 뉴기게 바제게 요베게 두게 진지게 파메게라가 스메라가 마자시게

대백에 산다라 세메 마자시게 류네게 제백에 부자라 세메 마자시게 간다가 간라가 세메 마자시게 간주나베게 레구게 디에시게 그네게 눕죠 간주게 리에도고 부안에게 쇼고 시스마 따라도고 대네갈라가 레구게 디에시게 도와상 무알라가 다데오나 뷰발라 슈지요.

내가 레구에 뒤에 니게 좋아서 뭐라가 추에 니게 이시에게 간주하나만 남가라 자다라 예수와가다가 되네가 좋아서 뭐 뒤에게 예비고 니에라가 추 다대오나 니게지 숭발라 슈지요.